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 경기남 부와 충청 전북 북부 영북 북부 중심 돌풍 선동 번개 우박유해 내일 새벽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비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는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 대체로 흐리겠으나 낮 동안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

0: 지금 며칠 전에 마침 이 주제로 상담 코칭 비슷한 것들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, 저는 아주 좀 명확하게 장래에 여성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 주셨긴 한데, 원래도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이고, 그게 더 굳어진 거죠. 그래서 새삼스럽게 좀 반가운 발견이었다라는 저의 미래에 대한 짧은 단상을 얘기해 보았습니다.
1: 후츠모시.